악악 이소와 멈춰와시네 이소와시 I'll get out of the village Defraction holding it right 즐거운 살소와슬 메시아소와슬